0: 개인기 시켰선 큐링.
1: 아 쇼대가 쇼대가 고선 고선 빛나는 산키사코로. 빛나는 산키사코로. 도라오즈비리 만개 빛나는 산키사코로 또한테. 만개 도라오즈비리 도라오즈비리 만개 쇼대가 뜨마우스. 아 도라오즈비리 만다.
0: 토트로 이래가?
2: 네마.
0: 토트로 이래기 도라오스키리.